0: 꼬시거리 꼬치 거비가 허이 꽃초 구유대 허이 맥이네 아유네이 지거비가 꼬시거리 꼬치 거비가 허이
1: Dankó Rádió. Egy újabb emlékezetes pillanat a Dankó